0: 3년 C대 이승만의 학생대시다.
1: 고문마루군 센야쿠 오왔다요. 하다라시 센서 이어이어 하지마라. 군가 我々 군진의ために 복수をする.
2: 俺は絶対奴らを殺しないやろ。

0: 여보라. 여보라. 아타나베.
1: 거이츠와 난다.
2: 대사, 이 시도와 강성전 지연탈 탈초 류회순 데스.
3: 是把您喝的那个水，我给你吹吹，吹吹，凉得快。